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임파 속에 너.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변용화 가수가 부릅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

민족의 멜로디 장신철 가수의 백월광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0: 인기 검색어로 되었습니다. 중국 구경에서 중국 체험까지, 대충 훑어보기에서 깊이 빠져든 데까지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오면서 입국 관광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국 관광 붐 속에서 여러 지역이 독특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관광객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름철 호남 장가계가 수려한 산수와 시원한 기후, 풍부한 야외 활동에 의거해 외국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하고 휴양하는 인기 장소로 되었습니다. 자연 풍경 외에 관광지의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선택으로 되었습니다. 유리다리 걷기, 페라다 암벽 등반, 고공 짐다인 체험 등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야외 운동의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들어 장가계 대협곡 관광지는 매일 평균 약 1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그중 외국 관광객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는 14개국 언어로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다국어 AI 문화관광 인공지능체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 결제와 입장권 구매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철 신강 카슈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카슈 고성 관광지의 국제 관광객 접대량이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고성 내부의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작업장과 가정작업장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철기 단조, 흙도자기 제작 등 전통 수공예를 구경하고 민박마당에서 경쾌한 민족 음악과 춤을 감상하며 옛도시 도심을 거닐고 인증사진을 남기며 옛도시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청량한 기후와 독특한 민속으로 사천평문은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여름철 사천성 면양시 평무현 백마장족향은 더위를 피하러 온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외에 순수한 민족문화는 현지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현지 촌민들과 함께 감자 찹쌀떡을 만들고 양털모자 만들기 등 전통 수공예를 체험하며 장족 민속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2부 무엇 때문에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촌, 웅장한 고건물의 마을, 사제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아편전쟁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최근 강경한 금연 조치로 인기 끈 식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당도 해보고 학습 뻗어온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02부 무엇 때문에 당 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당 중앙의 중대

0: 결책 포치 실시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장기적인 실천에서 형성된 당조항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제는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제도적 기제이자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이므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제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것은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데 의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특히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 운영체계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당조항은 중군영에서 진두지휘하는 통수이고 차, 말, 포는 지휘에 따라 각자의 기능을 살려야 대국이 분명해진다라고 습금평 총서기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일은 각 지역에서 분담해 추진하되 그 최고 권력만은 조항에서 장악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는 당의 영도의 최고 원칙이고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는 것은 전당의 공동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당조항이 제정한 노선, 리론, 방침, 정책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통일하는 대서의 의거이고 기초입니다. 당조항의 권위는 어디에서 구현될까요? 우선 당조항이 약속한 대로 행동하고 당의 리론, 노선, 방침, 정책이 애누리 없이 관철 집행되는 데서 구현됩니다. 당조항의 권위가 수립되지 못하면 당의 리론, 노선, 방침, 정책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당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독단적인 개인 클럽으로 변하게 되며 당의 영도는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데는 이미 비교적 완비된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려면 전당 동지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와 정치적 각오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조항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제도 끊임없이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전당이 조항에 복종하도록 보장하고 당조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것을 당의 정치 건설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 일련의 중요한 당내 법규를 잇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해 제도적 차원에서 당의 전방위적인 영도를 보장하고 당조항의 집권적 통일 영도가 더욱 강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배치가 일할이고 실행이 구할이라고 하면서 못받기 정신으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항 관련 부문에서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데서의 임무 분담 및 그 관철 실시에 대한 독촉과 검사, 상황 통보, 감독과 문책 등 제도와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해 각지 각 부분에서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도록 추진하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의 관철 실시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중요 회시가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잘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과정에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는 척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거나 변통적으로 하는 문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태도 표시를 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명령을 집행하지 않거나 금령에 복종하지 않는 문제, 허위 조작하거나 면종 복배하는 문제 등 문제점들에 존재하는 바 이를 각별히 중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20차 당대회에서 그린 아름다운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과업은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하는 데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으므로 실천 속에서 서둘러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더욱 잘 수호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각지 각 부문에서 당의 기본 리론, 기본 로선, 기본 방침을 결연히 관철 실시해 당주왕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실제에 립각해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당의 주장과 중대한 결책 포치를 법률, 법규, 정책, 정령으로 전환시키고 령도체제, 사업기재와 관리방식, 관리방법에 대한 혁신으로 전환시키며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강화하고 책임 목록을 제정해 부문 간의 의견 상의를 해소하고 종적인 저해를 없애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력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및 회시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의 관철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보고하며 통보하는 제도를 구축해 관철 실시 과정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주왕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고 엄격히 집행되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의 느티나무.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진

0: 함께 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2: 전국 최고의 명산 황산기서 태평호가에 위치한 사제초는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옛 마을입니다. 1380여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사제초는 수나라 때 형성돼 송나라 때 홍성일로를 걸었으며 명총 시기에 최고봉을 거쳐 근대의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다리와 맑은 겨울, 높고 낮은 옛 건물, 장엄한 사당, 높이 소순탑, 시원한 정자,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고봉, 유유한 촌민들이 이 마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사제촌의 가옥은 하양 벽체에 검정 기와를 떠이고 높은 마루장을 가진 안위석 건물입니다. 겹겹이 깊숙한 건물 중에는 건물 사이마다 자그마한 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 임의로 아무 집에나 들어가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주인이 없어도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사제에서는 모든 것이 세월의 풍성함을 띕니다. 그리고 사제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벌거리는 벽돌 조각과 석가, 목각입니다. 가옥과 사당, 배방, 다리, 묘실 등 모든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조각물은 혹은 우아하고 혹은 웅원하며 혹은 복잡하게 얽혀 아주 다채롭습니다. 사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당은 명나라 때 지은 이갑사입니다. 건뜻 높이 들린 문두의 지붕은 우아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문틀의 목각과 석각은 예쁜 치마폭과도 같습니다. 문두의 접곡인 후를 지나 주요 건물인 정당에 이릅니다. 정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벽돌이나 돌을 볼 수 없고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이 이갑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 밖에 이갑사는 건물별로 다양한 조각물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뜰의 거물이는 까치와 매화를 그린 목각과 석각물이 화려하고 세 번째 뜰의 거물이는 선인과 송합, 공작 등 조각물이 높인 기구를 자랑합니다. 사당 건물의 석각과 목각물을 많이 가진 이갑사는 조각물의 수량에서만 아니라 정교한 기법에서도 세 가지 조각물의 보고로 인정되는 조각물의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보공사에서는 대들보에 새긴 입체 조각물인 구슬을 가지고 논이는 사자와 굵은 은행나무로 된 기둥이 특색입니다. 웅장한 조각과 황궁인 자금성과 견줄만한 기둥에서 보공사의 화려한 과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제의 주마루도 명나라 때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보배는 삼면의 조각물이 가득한 금빛의 침대입니다.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침구에서 가문의 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제촌에는 천연인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나라 때의 건물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독공청옥입니다. 이 건물이 물론은 건물의 정문이면서 동시에 단도 폐방 건물이기도 합니다. 기둥 4개, 3층으로 된 이 폐방식 문물은 5겹의 초마를 떠이고 우아하면서도 예술롭고 웅장하면서도 대범해 보입니다. 문루의 뒷면에는 고수를 가지고 논이는 룡과 아침의 봉황, 룡문을 넘는 잉어 등 기람을 나타내는 조각이 정교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조난에 대하면 사제촌에는 108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제날의 웅장함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15개의 다리가 남아서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축조한 홍조교는 길이 8m, 너비 5m, 높이 10m의 속조 아치교입니다. 옛적에 이 다리 위에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던 작은 붉은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이름이 홍조교입니다. 사제는 깊은 산 속에 숨은 은은한 옥처럼 기나긴 세월 속에 점점 맑아지고

0: 그리고 우아해지는 듯합니다. 또한 사진은 사면의 산에 안겨 전윤현의 수련을 거친 보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묘룡의 소녀와도 같습니다. 청산을 옷으로 입고 흰 구름을 옷깃으로 하며 맑은 샘물을 혈관으로 하고 전윤현의 순박한 민풍을 마음으로 한 사제의 곳곳에서 청순함을 엿볼 수 있고 넘치는 생명의 온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에서는 밤과 족순, 섞인 쏘가리 요리 등 다양한 음식과 특산물이 납니다. 당면 료관으로 사용되는 광원루는 옥상에서 사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시절이 좋았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아편전쟁 박물관입니다. 광동 동관 호문에 자리 잡고 있는 아편전쟁 박물관은 주강 어구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0여 년 전 아편전쟁의 싸움터였던 이곳은 현재 민족의 기억을 담은 중국 중점문물보호단위 국가 1급 박물관입니다. 1957년 림측서의 금연장거를 기념하기 위해 림측서 기념관을 준비하고 호문진에서 기반을 닦고 이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가동했습니다. 1985년 역사자료 발굴과 문물 응모 진도에 따라 기념관은 증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 전시 구역을 추가하고 전시 내용도 단일한 아편 소각 역사에서 아편전쟁 초반의 사회 풍모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91년 완전하게 해전을 전시하기 위해 아편전쟁 해전사에 입각한 해전박물관이 유원섬에서 착공하고 1994년에 공식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선박 모양은 주강구 바다 경치와 어우러졌습니다. 2005년 두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합병되고 호문포대, 아편소각모 등 6곳 유적지를 포괄시켜 두 박물관 여러 유적지의 구도를 이루고 역사전시와 진실한 전쟁터 유적지를 빠짐없이 통합시켰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역전시키기 위해 파렴치하게 중국의 아편을 밀반입해 중국은 돈이 루시되고 백성들의 체질이 쇠약해졌습니다. 1839년 림측서는 명을 받고 광주로 와 아편을 소각했습니다. 그는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장사꾼을 엄하게 징벌하는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영국, 미국 등 아편 장사꾼들로부터 237만여 근의 아편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일부터 25일까지 호문에서 소각못을 2개 파서 몰수한 아편을 모조리 소각했습니다. 이 장거는 중국이 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결심을 구현했지만 동시에 영국이 전쟁을 발동하는 구실로 되었습니다. 1840년 6월 영국 군함이 주강구에 도착하고 아편전쟁이 정식 시작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쌍방 병력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패배한 청정부는 1842년 8월 남경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아편전쟁 박물관은 바로 이 굴욕과 항쟁의 역사에 살아 숨쉬는 교재입니다. 핵심 구역 중 하나인 호문 림측서 박물관은 소각의 장거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념관 앞 광장의 10m 높이의 림측서 조각상은 아주 큰 시각적인 충격을 안겨줍니다. 관내에는 근 300점 문물과 500여 장 역사 사진으로 림측서가 명을 받고 금연운동을 펼치고 해상방어를 포치하는 전반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줬을 뿐더러 나라와 생사를 함께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해전박물관은 해상의 봉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주체 건물은 파란색 유리와 회색 석재를 이어 맞췄습니다. 파란색은 주강구의 바다를 의미하고 회색은 포대와 초연을 상징합니다. 멀리서 내다보면 박물관은 마치 바닷가에 세운 군함과도 같습니다. 관내 18,000평방미터의 전시공간에서 아편전쟁 기본 전시는 4개 부분으로 전쟁의 맥락을 조리성연하게 서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호문 해전복원군은 1대1의 비례로 청나라 군함을 복원시켰고 진실한 파도 소리, 동태적인 등불로 1841년 영국 군대가 유엔 포대를 진공하던 장면을 생동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길이가 120m에 달하는 아편전쟁 그림은 호문 아편소각, 남경조약 체결 등 역사의 순간들을 융합시켜 참관자들에게 19세기 전쟁의 잔혹함과 민족의 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편전쟁 박물관은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근 만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철포는 대부분 도광식에 축조된 것인데 길이는 2.5m, 무게는 약 3톤에 달하고 유효 사거리는 단 800m밖에 되지 않고 10분에 한 매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근대 활강포는 사거리가 1500m에 달하고 사격 속도도 청나라 군대 화포의 3배에 달합니다. 두 가지 병기의 뚜렷한 차이는 당시 중서방 군사 기술의 격차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을 뿐더러 전쟁 실패의 중요한 기술 근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문 포대 유적구는 움직일 수 없는 문물들입니다. 유언 포대에는 여전히 당시의 탄흔이 남겨져 있고 근륙 년제 글귀가 새겨진 철포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문 아편 소각 못 유적지의 두 개 못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편을 소각했던 흔적이 보여 1839년 세인을 징감한 소각 행동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편전쟁 박물관은 이미 역사 진결지를 넘어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해마다 6월 3일 호문 아편 소각 기념일이 되면 이곳에서 기념 행사를 펼치고 학생, 군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소각못 옆에서 선열들을 기립니다. 관내에서도 아편전쟁사 주제 강좌, 문물 복구 체험 등 행사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물을 만지고 역사를 들으며 낙후하면 얻어 만든다는 뼈저린 교훈을 섭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유적지와 문물들은 과거를 전하는 동시에 당면을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명기하는 것은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구력 속에서 힘을 섭취하고 민족의 정신과 혈맥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아편전쟁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예쁜 달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최근 강경한 금연 조치로 인기 끈 식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규정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례를 지키길 바랍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식당에 당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경시 문두구구에는 근 20년 경영한 동국 요리 가게가 있는데 늘 고객이 많았습니다. 고객들은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변함없이 강경한 금연 규칙을 지켜왔다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식당은 금연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연을 지키는 식당으로 불리며 식당 사장은 외식업계의 림측소라고 불립니다. 담배와 술을 장소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은 신중한 입장을 권장합니다. 이 동국 요리집은 크지 않지만 식당의 확승기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강경한 금연 식당은 대체 얼마나 강경할까요? 가게는 입구부터 가게 안에 벽과 들보, 식탁, 계산대, 룸의 벽면까지 눈에 보이는 곳마다 금연 표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사라진 작은 식당은 인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 생일을 보내는 5세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공간이 작지만 서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곳의 금연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곳곳에 붙인 금연 표지 외에도 이곳의 모든 종업원은 금연 마크가 찍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흡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식당의 모든 식탁에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식당은 벽에 표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식당은 금연

0: 주변하는 고객들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맞서는 고객을 만난 적이 있어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이 엄격하게 금연하려면 우선 규칙을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식당 사장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통일 강습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자리에 앉아 주문하기 전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 식당이 금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면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또 매번 고객들이 흡연하는 상황과 그 이유를 정리해 금연 표지판에 적었습니다. 강경 금연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식당은 오히려 장사가 점점 더 잘 되고 어떤 고객들은 금연 식당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일깨우지 않아도 고객들끼리 서로 일깨우곤 합니다. 이 작은 식당은 엄격한 금연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금연 식당이 점점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경시 금연협회가 통계한 결과 식당 흡연 민원이 3년 내 줄곧 1위를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올 4월 북경시 전역에서 한 달 동안 규정위반 식당이 여러 곳 적발되었으며 최고 벌금은 6천 원입니다. 2015년 6월 1일 국제아동절에 북경시 금연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실내 구역, 대중교통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식당은 공공장소로서 흡연이 명확히 금지됩니다. 식당은 금연 조치로서 사전 예방이 사후 권고보다 관리 원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중국 금연 및 건강협회 공익법률전문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북경시 금연협회 리사인 리운택에 따르면 식당이 고객의 흡연을 제지하지 않으면 단속 부문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미리 금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전면 금연인 것을 명확히 알게 하면 금연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당도 규정 위반의 위험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속 부문도 감독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필이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화가이며 문학가인 당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당인은 중국 명나라 때의 문인 화가로서 자는 자유의 백호이고 호는 요교 고사이다. 오현, 지금의 강소송 소주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인은 명나라의 4대 명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당인은 남보다 뛰어나게 총명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소년 시절에 방탕하게 보냈다. 부친이 세상을 두고 아들이 요주라고 부인이 병사한 후 당인은 자포자기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엔 친구의 권고를 듣고 다시 학문에 전념했다. 1498년 강남 향시에서 첫 사람으로 거인에 뽑혀 해원이라는 계관을 얻었다. 당시 시험관은 당인의 글을 보고 기재라고 탄복했다고 한다. 이듬해 시험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함께 간 친구 서경이 시험관 정민정을 회리한 사건에 연루돼서 옥에 갇혔다. 당인은 정민정으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고 그의 문화학생으로 되기에 더 심한 형벌을 받았다. 옥에서 풀려난 당인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매일 술과 붓하며 글과 그림으로 소일했다. 그는 강남 제일 풍류 제자라는 인장을 사용하여 정묘한 산소, 인물, 화조를 그렸다. 고초와 갈라진 후 당인은 또 주색으로 방탕한 나날을 보냈다. 후에 호남, 강서, 복건, 절강 등 지방을 돌고 온 후 당인은 고향에 도화암을 축조하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 팔면서 세월을 보냈다. 당시 그가 그린 산소화와 사녀도는 강남 지역에서 잘 팔렸다. 당인은 그림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나라를 보내다가 1514년 만 5살 나던 때에 뇽왕의 초청을 받아 남창에 가서 빈객으로 한동안 있었다. 당인은 뇽왕 주변에 있는 망료들이 거의 다 학문이 없고 아첨만 일삼는 자들임을 안 뒤 더 눌러 앉을 생각이 없어

0: 그의 그림 작품에는 강산 효도, 매화도, 오죽도, 춘행도, 기료 귀사도 등이 유명하다.
1: 네, 끝곡으로 고향 른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재노동 인솔. 절강청이 계획을 크게 만들어 격차를 줄이는 등 조치로 공동부유 시험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중국의 생태 성적표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1: 사자양 통로 등 중대 공중 프로젝트가 관건 단계 진입했습니다.
0: 한국과 독일이 위안부 기념 행사를 개최해 역사 직시와 전쟁 범죄를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보도이어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계획을 크고 훌륭하게 만드는 동시에 계획을 더욱 잘 배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더 많고 더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당주왕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 시범구를 건설할 때 관한 중대한 사명을 절강성에 부여했습니다. 총서기는 절강성이 공동부유 추진에서 남먼저 시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절강성은 88전략을 총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절강성에는 2,500여 개의 국가 스마트 공장이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고 공업용 로봇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초 대형 모델이 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 조회에 달하는 단어 처리량을 지원하면서 종합 성능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절강성은 명파 주산항의 일일 처리량이 거의 400만 톤에 달하고 1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정박해

습근평 송석이는 늘 공동부유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송석이는 절강성에서 근무할 때 88 전략의 중대한 결정과 업무 포치를 했고 몸소 사내 협력, 천반 공정 등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절강성이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를 솔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절강성은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하면서 고품질 발전 속에서 계속 케이크를 크게 만들고 잘 운영하는 리듬을 견지해왔습니다. 절강성 발전기획연구원 공동부유연구센터의 반효동 부주임은 88 전략은 절강성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지침이라며 그 안에 담긴 도시와 농촌의 통합, 사내 협력 등 리넘 자체는 세 가지 큰 격차를 줄이는 원천적인 생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바로 88 전략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이를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오래도록 공을 들여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 소득 등 세 가지 큰 격차를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간지역과 섬지역 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가 처음 설립될 당시 전성의 90개 현, 시, 구 중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간 바다섬 현이 28개에 달했고 면적은 전성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역 총 생산 가치는 전성의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공동부유 촉진처의 림견 처장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자원 요소가 전성에서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해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산간지역과 섬지역현에 맞춤형의 한현 한정책을 제정하고 한현 한계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연해 지역과 산간섬지역현이 함께 발전 비지를 조성해 산업 플랫폼과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공유하도록 촉진했습니다. 사내 협력을 승격하는 동시에 절강성은 결연 규제를 최적화했습니다. 기존의 1대1 반복에서 3대1로 전환해 성직속기관, 경제강현, 국유기업 등을 추가하고 수요지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현과 전방위적인 결연지원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구주시 가성구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절강성 구주시 가성구의 정항 부구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통산업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경제정보과청 등 부문의 지원으로 산업의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항주시 여항 림평과 연동해 협력 비즈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혁신실험실을 공동 구축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들은 병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역 간, 지역 간, 부문 간 협력 기제를 모색한 덕분에 가성구는 광전자, 신소재 등 산업을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현 명단에서 벗어나 절강성의 주요 공급편으로 도약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손을 잡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절강성은 천만 공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농촌 발전의 내생 동력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려수시 진운현의 구운빵 판공실 지도에는 핀 하나가 시장 하나를 의미합니다. 구운빵을 전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방은 18개 진 가도와 200여 개 마을을 연결해 5만여 명의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절강성 여수시 진운현 동방진 신심도촌 왕려부는 도시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 민박과 체험 학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빵 굽기는 관광객들의 체험 종목으로 됐고 우리도 집 앞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300여 개 마을을 포함한 850여 개의 그룹화 발전 지역이 조성돼 있고 농촌 산업이라는 케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산품 부유 전 산업망은 65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민 소득을 270억 원 증대시켰습니다. 절강성 농업농촌청 리영빈 청장은 우리는 88 전략을 심도 있게 실천하고 부민을 둘러싸고 도시 강화, 향촌지능 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 소재지의 견인력을 한층 더 높이고 도산품 부유, 10대 군집, 100대 사슬 행동을 승격 시행해 도시와 마을의 기반 시설이 농촌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면기획 채택에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주요 지표도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미세립자 PM2.5의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립방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 감소했고 감소폭은 6.2%에 달했습니다. 오수한 날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표수 1급에서 3급 수질 단면 비율은 86.5%에 달해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고 주민 주변의 소규모 수치 오염 문제 6천여 곳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장강과 항하부

0: 현장 동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광동향항 오문광역도시권 핵심 프로젝트인 사자향 통로 프로젝트가 13일 건설의 새 진전을 맞이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어성 공정인 사자형 대교의 핵심 하중 지지 구조물로 다리에 정해 신침 역할을 하는 동서 두 개의 앵커리지가 모두 주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캣워크와 주 케이블 가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사자형 통로는 총 연장 거리가 약 35km, 서쪽은 광주 남사에서 시작돼 동쪽으로 동관, 호문, 사전에 이릅니다. 향항 주해 오문대교, 심수 중산 통로에 이어 주강삼각주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강을 횡단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완공되면 광동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황금항만의 간선교통망이 더욱 강화돼 광역도시권의 협력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광동교통그룹 사자향 통로 프로젝트 부총공정사인 웅호상은 2029년 준공 후 주교는 복층 현수교로서 주경간 길이, 주탑 높이, 앵커리지 기초, 주 케이블 직경, 차선 수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 석유 천연가스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인 강소성 연운항에서 의정까지의 원유 파이프라인 공사 중 연운항 회안 구간이 1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처음으로 가동된 천만 톤급 원유 파이프라인입니다. 국가 파이프라인망 그룹 건설 프로젝트 관리회사 강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문운명은 연운항 의정 원유 파이프라인은 강소 북부 수개망 지역을 통과하며 전체 구간의 90% 이상이 수역을 경유해 공사 난이도가 국내 유사 파이프라인 중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평방향 시추와 내부 연결 수평방향 시추를 결합한 복합관통공법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으며 총 관통 길이가 약 5.7km에 달하지만 계획보다 12일 앞당겨 전 구간 관통의 핵심 관문을 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운항 의정 파이프라인 연회 구간은 총 연장 거리 143.8km, 연간 수송 능력 1,850만 톤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기존에 가동 중인 1조 의정 파이프라인과 연결돼 원유를 동부의 핵심 원유 중추인 의정으로 수송하며 강소성과 장강연안의 다수 정유, 석유화학기업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안에서 안강을 잇는 서안고속철도가 13일 공식 시운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 서안국 운수부 고속철도관리과의 강창성 과장은 시운행 기간 동안 철도 부문은 정식 운행 조직 방식에 따라 열차 운행의 매개 변수 테스트, 장비 고장 모의 등 핵심 항목을 차례로 시행해 향후 안전한 개통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안 고속철도는 국가 중장기 철도망 계획의 8종 8행 고속철도 채널 중 포두 해구 통로, 북경 곤명 통로의 주요 구성 부분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본선 총 연장 거리는 약 171km, 설계 시속 350km로 개통 후 서안에서 안강까지의 열차 소요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중 도시권과 섬서 남부 진파 산간 지역 간의 시 공간적 거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 14일은 세계위안부 기념일입니다. 며칠째 한국과 독일 동지에서 행사가 열려 의료사를 직시하고 전쟁 범죄를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14회 세계위안부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이 서울에 있는 제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민중들은 구호를 외치며 진심으로 사죄하라, 법에 따라 배상하라, 일본 군국주의를 저지하라, 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욕세를 직시하고 전쟁 기간 여성을 강제징용해 위안부로 삼은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관 한국 대학생 백휘선은 전쟁이 다시 발생한다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 등 전쟁 범죄가

0: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반 민중들이 전쟁에서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침묵을 깨다 료성들의 일본 규탄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올해 6월에 열려 8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진전 현장에서는 위안부 다큐멘터리 상영 행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진기자 이토 다카시가 촬영한 이 다큐멘터리는 조선의 위안부 생존자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안부 박물관 직원 샤브리나는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하는 동시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버가 13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이투루프 섬 방문과 관련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과 도시미스 외무대신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일본의 모든 린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와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 측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2: 시사 해설.

0: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250일 연속 입항하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에이브리햄 링컨호 핵추진 항공모함이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배치된 뒤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해상에서 항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은 연속 250일 동안이나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습니다. 배치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 5천 명 선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생활 여건까지 겹쳐 이미 여러 명이 정신적으로 붕괴해 바다에 뛰어들려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귀향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 타임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에너벨 로의 남편은 바다에 뛰어들려 했던 선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대기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지금은 병가를 내고 배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그는 아내 로마와 몇 차례 통화했습니다. 로마는 남편은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에 빠져 바다에 뛰어들려 했기에 군족을 박탈당하고 13년의 군인 경력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지금 몹시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다른 두 명이 바다에 뛰어들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적지 않은 선원들이 친척들과 연락하는 동안 기분이 가라앉고 몹시 지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링컨호에서 바다에 뛰어들거나 자해를 시도한 선원의 정확한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보위전은 11일 여러 현역 선원과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소셜 미디어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다수의 선원이 자살 생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는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선원은 처음에는 모두 사기가 매우 높아 정박해 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기가 이렇게까지 가라앉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돌아갈 날짜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링컨호는 지난해 11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군항을 떠나 원래는 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협조하기 위해 올해 1월 중동 지역으로 이동해 미국의 대이란 대규모 군사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해병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각각 미국 괌과 오만에 하루씩 상륙했습니다. 배치는 당초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의 전쟁 사태로 지연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일부 해군 관계자들은 링컨호가 이미 40일 연속 전투 임무를 지원해 왔고 250일 연속으로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항공모함은 30일에서 45일마다 항구에 입항해 보급과 정비를 하고 선원들을 쉬게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절약되고 심리적으로 붕괴 상태에 빠졌음에도 고위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해병들의 정신 상태를 우려한 약 200명의 선원 가족들은 6일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해군 장관 대행인 가오송과 만나 그들의 불안을 직접 해군 고위층에 전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남편이 레일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자기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장관 대행인 가오송은 링컨호를 대신해 시오도오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파견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일부 언론이 링컨호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들은 식품 상태가 나쁘고 량이 부족하며 물이 부족하고 샤워실에는 곰팡이가 피고 세탁기가 고장 났다는 등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허그시스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MS 나우뉴스 채널은 항공모함 현황을 재차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항공모함에서의 일반적인 점심 한 끼에는 밥 반 공기와 옥수수 팬케이크 두 장만 제공했고 항공모함으로 운반된 채소와 과일은 모두 쓰고 변질됐으며 비누와 치약 등 기본 위생용품은 이미 바닥났고 세탁실과 사무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수와 온수 공급도 자주 끊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링컨호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려 한 것과 관련해 미국 해군의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뒤 닉명을 요구한 한 해군 관계자는 장시기 동안 해상 근무가 현역 군인과 그 가족에게 큰 압박을 준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휘부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항공모함에서 자살 시도나 자살 미수와 관련한 보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항공모함이 250일 연속 입항하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계열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팽이 조언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구릉이 나라에서 느끼는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협력의 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일본이 미국의 힘으로 엔화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종고.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네, 좋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들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 선생님은 이번에 정말로 특별히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독특한 체험이 향후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 수업 중 학생들과 교류할 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양 선생님께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6: 가장 중요한 점은 신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생태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경이 되게 하고 자연 보호를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며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추구가 유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5: 참대곰은 중국의 국보이자 지구 생물 다양성에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참대곰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책임과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의 책임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만대 대대손손 이어지는 공동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멋진 공유와 교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7: 사람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발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 문명은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 생태 문명 건설 사업에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도 총서기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견지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우리는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실천해 왔으며

0: 생태 환경에는 역사적, 전환적,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국의 하늘과 산은 더욱 푸르고 물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록수 정선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이미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중 생태 문명 사상의 심층 리념이자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록수 정산은 자연 재산, 생태적 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 경제적 부이기도 합니다. 셋째, 민생관의 관점에서 볼 때 량호한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환경은 민생이고 정산은 아름다움이며 푸른 하늘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부를 창조하여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수한 생태 제품을 제공하여 날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생태 문명 건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함께 총서기의 론수를 들어보겠습니다.
1: 万物各得其合以生，各得其养以成。生物多样性使地球充满生机，也是人类生存和发展的基础。保护生物多样性，有助于维护地球家园，促进人类可持续发展。
2: 이는2021년10월12일습근평주석이생물다양성협약제15차당사국총회정상회의에서한연설입니다만물은각자의조화로생성하고각자의양분을얻어성장합니다이구절은순자철론에서나온말입니다세상만물이각기자연의조화로운기운을얻어성장하고번성하며햇빛비와이슬의윤택을얻어성취한다는의미입니다정석이가이두구절을인용한것은인간의활동도반드시만물성장변화의자연법칙에순응해야한다는것을설명하기위함입니다따라서우리는자연법칙을존중하고그에순응하며이를기초로자연을개조하여자연재해를줄이고인민의생활에복지를마련해야합니다
3: 병호군인습근병이저하는정고제8부사람이정산을저버리지않으면정산도결코사람을저버리지않는다생태문명편네번째부분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불꽃하나는우리의손끝을따뜻하게해주고활활타오르는모닥불은우리의지친몸을따뜻하게해줍니다한방울의물은우리의입술을적셔주고힘차게흐르는장강은만무양전을관계합니다한사람은한날락의음악을연주하고교향악단은웅장한음악을연주합니다한지역의풍토는그지역의사람을기릅니다여러민족이함께단결진보하고함께번영발전하는것은중화민족의생명이고역량이며희망입니다
3: 노래한곡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구릉이 나라에서 느끼는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협력의 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기자는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르완다 농업전시회와 르완다 국제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면서 커피, 아보카도 등 르완다의 특산 농산물과 중국의 농기계, 무인기, 신에너지, 설비들로부터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 교류의 활력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를 따라 기자는 르완다 농업전시회의 한 커피 부스로 향했습니다. 커피 브랜드 고릴라의 직원 이신비는 이 브랜드 기업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등 여러 박람회에 여러 차례 참가했고 특히 인스턴트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르완다 아보카도 협회 부스에는 하스 아보카도가 작은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과일 껍질은 윤기가 흘러 매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협회 직원 루티는 기자에게 르완다 아보카도가 중국 수출을 허가받았다면서 지금 중국의 무관세 정책으로 현지 종사자들이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루티는 우리는 르완다 아보카도가 중국 시장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르완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르완다의 커피 수출 수입은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이미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농업은 르완다의 주력 산업입니다. 르완다 농산물이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중국 농업 기계 설비들이 바다를 건너 구릉의 나라로 불리우는 르완다의 농업 현대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르완다 KT센터 유한회사 부스 앞에는 3륜차, 농부산물 파쇄기 등 농기계가 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농기계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시연했고 많은 관람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회사 테오네스트 총경리는 수입하는 농기계는 모두 중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농기계는 품질이 우수해 현지 농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실제 경작 수요에 맞추어 적합한 농기계를 더 많이 도입하여 농가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르완다 천문무인 기회사가 전시한 대강 농업용 무인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프랑 씨는 이 신기술을 르완다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비료 살포 효율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농지 관측과 작물 생육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어 르완다의 정밀 농업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업들이 루안다에 투자하고 정착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안다 국제무역박람회 입구에서 북경동 휘에너지 유한책임회사 리동 총경리는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저장 복합발전기 등 중국에서 제조한 신에너지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리동 총경리는 루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세금과 수입 관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이 루안다로 수출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에 루안다에서 시장을 고찰할 때 현지 태양광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확인한 뒤 지난해부터 현지 판매와 기술, 사후 봉사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기술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에게 더 친환경적이고 가성비 더 높은 전력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업무는 수도끼갈리에서 외곽 지방의 농촌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중국 투자자가 설립한 루안다 오스타유 한 책임회사가 생수, 탄산음료 등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진일평 총경리는 2023년 루안다에 설립된 이 회사는

0: 수입에 이르기까지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 교류는 단순한 수치의 상승을 넘어 두 나라 사이에 점점 더 튼튼해지는 호혜 상승의 길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자가 구릉의 나라에서 직접 느끼는 진정한 경제무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

0: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일본이 미국의 힘으로 엔화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사스키가 최근 일본과 미국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일본 동부 대지진 이후 양국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15년 만에 진행하는 재차 공동 개입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일미 공동 외환시장 개입이 쌍무간 공동 대응을 통해 강력한 정책 신호를 방출함으로써 시장의 지속적인 엔화 약세 전망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개입만으로는 엔화의 장기적인 약화 추세를 바꾸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책 조정 압박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이후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여러 차례 개입했으나 일미 금리 격차와 캐리 트레이드 등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변하지 않아 엔화 약화 추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7월 하순에는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64엔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인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엔화와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로써 시장에 더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냈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공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일본 측은 일미 공동 개입이 현재의 재정 상황을 해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막고 협력을 통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복잡한 재정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엔화의 급격한 변동과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는 미국의 경제적 리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폭 변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미국 또한 엔화 하락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일본 자체의 환율 안정화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쓰비시 UFG 모건 스탠리 증권의 수석 전략가 우에노 다이사쿠는 이번 행동이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엔화 약세를 막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동 외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에 일정 부분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엔화 환율은 근 40년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하여 한때 1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조치가 엔화에 일부 시간을 벌어줄 뿐이며 엔화의 장기적인 약세를 되돌리려면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연구기관 외환 온라인사의 고급 외환 분석가 간다 다쿠야는 개입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환율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엔화 약세가 심화되자 일미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었지만 엔화 환율을 단기간에 안정시켰을 뿐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분석가 에자와 요시히로는 수입 기업 달러의 달러 매수 실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60엔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엔화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적으로 시장의 투기 행동에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에노 다이사쿠는 현재 엔화 약세가 단

0: 단순히 투기 자금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일본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일본 자금의 지속적인 해외 류출 등 심층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장 분석기관은 미국이 엔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미일 무역 동향의 변화, 미국 매도 정서의 고조, 금융시장의 변동 등이 미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동 개입 이후 일본이 직면한 정책 조정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에서 미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일종의 보수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 도우루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은 만큼 미국이 바라는 일본 중앙은행의 조기금리 인상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상이 필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토탄연구회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3일까지 시장은 9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을 52%로 예상하고 있어 7월 31일의 31%에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환율 개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정책 조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경제학자 기우찌 도끼히데는 엔화 약세 추세를 진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재정 개혁을 단행하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여 시장의 재정 악화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난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단기간 내 재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정문사가 정문 한가운데 장미를 심었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꽃이 피자 지나는 사람마다 감탄했고 정문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잎이 마르고 꽃잎은 힘없이 시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미는 더 시들었고 정문사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집의 꽃들은 잘만 피는데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니? 장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었습니다. 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장미 곁에 앉았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꽃을 탓했어야 되겠나? 흙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햇빛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정문사의 몫이지. 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다정하던 배우자가 지치고 날카로워졌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이 변했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뿌리 내린 일상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내 말과 태도가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시든 꽃에 소리친다고 다시 피어나지 않듯이 지친 사람을 다그친다고 예선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정원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길림 출입경 변방 검사 청소,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훈훈한 국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민부요생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고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좌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습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하는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1: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세를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종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소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0: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 종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7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한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천만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올해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의 달이자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이 제기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연변 지역은 생태 문명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 생태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호, 생태 가치 전환 등 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고목을 매개로 촌민 모두가 생태 보호에 떨쳐나서고 공동 부유를 함께 실현해가는 연변 변경 마을의 생태 치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북단 종족 국경선에 자리 잡은 령

정신은 푸른 숲과 맑은 강물을 품고 살아가며 생태보호와 주민들의 행복을 잇는 독특한 녹색 이야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불과 10만 명 남짓한 변방 소도시인 이곳은 2025년 말 국가 생태문명건설 시범구와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실천혁신기지라는 두 개의 국가급 연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이 국경 변방 도시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아온 것은 생태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내룡정시는 삼림피봉률이 무려 70.52%에 달하고 814.59평방킬로미터의 생태보호 경계선이 튼튼한 국경생태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자연의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 자연을 지켜온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삼합진에는 요랑그루의 대엽 황양코목이 국경선에 줄지어서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수령이 가장 긴 나무는 81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71세인 조선족 생태지킴이 신기철 어르신은 벌써 7년째 이 고목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고목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살펴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목마다 신분증이 생겼고 전문 관리팀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살피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안내 표지판을 통해 매 고목이 담긴 세월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삼합진은 이 고목들을 중심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경 고목 역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세워진 커피숍의 월 매출액은 만 원을 넘습니다. 전국 8개 성에서 온 서부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고목 지키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24세인 대학생 신진주는 대표 수호자로서 가장 오래된 1호 고목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피던 인력 방호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방호로 전환하며 룡정시는 전과정 폐쇄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총 6,655조의 생태 환경 관측 데이터를 수집했고 오염은 자동 관측 시스템 전송 종합도는 99.61%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정시의 공기질 우량일수가 97.8%에 달했으며 해랑강 대신초수지의 수질은 3류 수준을 유지했으며 또 도시와 농촌 집중식 식용수 수원지의 수질 달성률이 100%에 달해 네, 주민들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태보호 성과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룡정시는 연변 사과배의 원산지입니다. 1921년 현지 농민들이 삼배를 토종 묘목에 접목시켰고 100년의 발전을 거쳐 북방배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 특색 과일은 생산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민생 부흥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25년 룡정시 사과배 재배 면적은 2.8만 무에 달하고 생산액은 9,462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총수 과수 전문 합작사 이사장 량작규는 2025년 합작사에서 2만 호 그루의 사과배 나무를 재배했고 은배즙, 사과배즙, 사과배 주류 등 심 가공 제품까지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개최했습니다. 령정시는 천불지산 국가급 자연보호군에 2만 헥타르의 야생 송이버섯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야생 식용버섯은 국제시장에서 황금버섯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령정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지331 국도 좋은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국경선은 령정의 국경 마을들을 한 줄로 이어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령정시는 228만 3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수입은 20억 4,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백금향 지331 국도변에는 백금세월 테마 우체국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국도라인 최초로 우편 서비스, 문화창의 제품 전시, 관광객 사진 촬영과 특색 상점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국경 우체국 토상을 찍은 엽서를 붙이며 남다른 백금 기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조선족 교육 제1촌으로 불리는 홍생마을 명동촌에서는 촌 집단 연간소득이 이미 96만 원을 넘었습니다. 량점 백세 휴양 리조트는 2026년 4월에 전면 개원한 이래 루계로 15만 5천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비암산 온천마을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눈 풍경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독특한 체험은 이제 룡정 겨울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룡정의 성공적인 사례는 생태 우세가 자동으로 재부로 전환될 수 없고 또 오직 생태와 경제를 잇는 효율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만 푸른 자연이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통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제도 면에서 삼림 책임제와 하천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스마트 삼림 책임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네, 프로젝트 면에서는 재정 자금을 수원지 관리, 류역 관리, 생태 복원 등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사는 면에서는 생태 플러스 농업,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생태 플러스 건강 휴양의 융합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네, 수령 81년의 국경의 거목에서 100년 역사의 사과배 모수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황금버섯에서 지331 국도변의 커피향이 풍기는 고목 역참에 이르기까지 령정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태 자원을 측정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소도시가 걸어온 녹색의 길은 동북지역의 기타 현에 참고할 만한 실천 사례로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의 훈훈한 군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조평경이 위치한 훈촌시 삼가자 만족형 고성촌의 민족단결진보사업소는 따뜻한 정으로 훈훈함이 차넘칩니다. 길림 출입경 변방검사 종소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에서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여러 민족이 융합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새 시대 봉교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평안과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은 늘 평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군종들의 행복한 토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 서봉의 말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사명과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개인 안성림입니다. 소봉은 스승의 뜻을 이어 여러 민족 군종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되었습니다. 삼가자 변경 파출소는 천리 병강의 붉은 단기 연합 건설을 심화하고 지부 연합 건설, 마을 기업 연합 방어, 경찰 주민 연동이라는 근무 모식을 혁신하여 파출소 소장이 현 당위 지도부에 참여하고 경찰이 촌 당지부 부서기를 겸임하는 기세를 통해 변경 관리를 지역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합시켰습니다. 네, 변경 순찰원과 보조 경찰로 구성된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법률 지식을 상담해주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세 가지 봉사를 통해 일상의 사업에서 근원을 밝히고 오한을 방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랑 할머니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 두 촌민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랑 할머니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막아나서는 한편 즉시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조성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촌민 류머는 조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번 제지시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네, 상황을 요해한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내심 있는 조정과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네, 삼가자 변경파출소 교도원 조정강은 붉은조끼 이웃지킴 지원팀은 저희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소중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가자 만족향의 8개 독립 경무실과 영상지휘실이 입체 방어망을 구축하여 인력, 사건 정보, 영상 감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할 구역 내 행정사건 발생률은 74% 줄어들고 형사사건 해결률은 100%에 달했으며 고성천은 연속 17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파출소는 주민의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의 날은 파출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파출소는 또한 민족정책 이론학습 책자를 만들어 마을 방송과 주민 이야기 날을 통해 민족 단결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민 이야기 날이면 고성천 경무실은 여러 민족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고성천이 전국 민주법치 모범 마을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밧줄소 경찰들은 촌민들의 큰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독거로인 관금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밧줄소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마을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밧줄소는 독거로인과 홀로 남은 어린이를 중점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길림성에서 최초로 변경 민족 단결 진보 사업소를 설립하고 9년째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독거로인 서류, 병강수호 당원, 선봉 봉사대, 사랑의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맞춤형 편민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서봉의 업무 수첩에는 관할 구역 내 돌봄이 필요한 26명 로인의 정보가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강자촌의 관금린 노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로인은 장애사인데다가 집도 낡아서 파출소 경찰들이 여러 번 찾아가 직접 수리해줬습니다. 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몰랐을 거요. 황금린 로에는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네, 파출소는 지금까지 10가구의 어려운 가정과 장기적인 도움 관계를 맺었으며 두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17년간 후원에 나섰습니다. 네, 파출소는 적극적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하며 주민들의 치부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립신촌은 인근에서 이름난 딸기 마을이었지만 2020년 대량의 딸기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요해한 파출소 경찰들은 자원봉사 판매원으로 변신하여 조눈락 딸기 판매 위챗그룹을 만들고 농가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방안을 연구하여 7,000근이 넘는 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가자소 농업판매지원위챗그룹을 설립해 루게로 12만 원 이상의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특색 농산물이 삼가자 만족향의 치부 명함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성림 소봉을 비롯하여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감을 안고 변경선을 주름 잡으며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집단 3등공 4차례 수상하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 전국 공안기관 주민사랑 모범집단

등 영예를 받아 안았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는 온약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0: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백성, 민, 안일, 부, 애로울, 료, 날생, 민부, 여생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국시대 말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소왕은 대상 백기를 파견해 이궐에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크게 이기고 무려 24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 진나라 군대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빈번히 공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에 백기의 대군이 초나라에 쳐들어가니 이번에는 초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초나라는 황허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해 강화를 청했습니다. 네, 진나라에 도착한 황허는 진소왕에게 이렇게 상주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초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와 위나라입니다. 한위 두 나라는 무수한 백성들이 진나라 군대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니며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 많고 도처에 로비아 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네, 상주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왕께서 원한이 있는 이 두 제후국과 연합해 우리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왕의 군대는 한, 위 두 나라의 길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진나라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두 나라가 연맹을 결성하여 한, 위 두 나라를 소멸하는 것 말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네, 진소왕은 황헐의 말에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초나라와 연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황헐이 이 애교 문서에서 적은 민부료생도 후에는 성어로 고착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야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고 특히 용료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럽니다.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퇴폐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 그럽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립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에 된 글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류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비닐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재노동 인솔. 절강청이 계획을 크게 만들어 격차를 줄이는 등 조치로 공동부유 시험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중국의 생태 성적표가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1: 사자양 통로 등 중대 공중 프로젝트가 관건 단계 진입했습니다.
0: 한국과 독일이 위안부 기념 행사를 개최해 역사 직시와 전쟁 범죄를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 보도이어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계획을 크고 훌륭하게 만드는 동시에 계획을 더욱 잘 배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더 많고 더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당주왕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 시범구를 건설할 때 관한 중대한 사명을 절강석에 부여했습니다. 총서기는 절강성이 공동부유 추진에서 남먼저 시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지역 간 격차,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절강성은 88 전략을 총강령으로 삼고 천만 공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이끌었고 공동부유를 탐색하는 실천의 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의 절강성에는 2,500여 개의 국가 스마트 공장이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고 공업용 로봇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초 대형 모델이 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조 회에 달하는 단어 처리량을 지원하면서 종합 성능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절강성은 명파 주산항의 일일 처리량이 거의 400만 톤에 달하고 1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정박해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지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농촌 지역은 하루 평균 거의 1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중국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절강성이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는 생생한 전경들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늘 공동부유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총서기는 절강성에서 근무할 때 88 전략의 중대한 결정과 업무 포치를 했고 몸소 산해 협력, 천반 공정 등 행동을 추진함으로써 절강성이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를 솔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절강성은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하면서 고품질 발전 속에서 계속 계획을 크게 만들고 잘 운영하는 리듬을 견지해왔습니다. 절강성 발전계획연구원 공동부유연구센터의 반효동 부주임은 88 전략은 절강성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지침이라며 그 안에 담긴 도시와 농촌의 통합, 산해 협력 등 리넘 자체는 세 가지 큰 격차를 줄이는 원천적인 생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은 바로 88 전략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이를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오래도록 공을 들여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 소득 등 세 가지 큰 격차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간지역과 섬지역 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가 처음 설립될 당시 전성의 90개 현, 시, 구 중 상대적으로 낙후한 산간 바다섬 현이 28개에 달했고 면적은 전성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역 총 생산 가치는 전성의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공동부유 촉진처의 림견 처장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자원 요소가 전성에서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해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산간지역과 섬지역현에 맞춤형의 한현 한정책을 제정하고 한현 한계산업을 발전

밝혔으며 연해 지역과 산간섬 지역 현이 함께 발전 비지를 조성해 산업 플랫폼과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공유하도록 촉진했습니다. 산의 협력을 승격하는 동시에 절강상은 결연 규제를 최적화했습니다. 기존의 1대1 반복에서 3대1로 전환해 성직속기관, 경제강현, 국유기업 등을 추가하고 소요지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현과 전방위적인 결연지원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구주시 가성구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절강성 구주시 가성구의 정항 부구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통산업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경제정보과청 등 부문의 지원으로 산업의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항주시 여항, 림평과 연동해 협력 비즈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혁신실험실을 공동 구축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들은 병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역 간, 지역 간, 부문 간 협력 기제를 모색한 덕분에 가성구는 광전자, 신소재 등 산업을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현 명단에서 벗어나 절강성의 주요 공급편으로 도약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손을 잡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절강성은 천만 공정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농촌 발전의 내생 동력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려수시 진운현의 구운빵 판공실 지도에는 핀 하나가 시장 하나를 의미합니다. 구운빵을 전 세계 16개 국가와 지역에 판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농촌 지역의 그룹화 발전 전략에 있습니다. 절강성 려수시 진운현 농업농촌국 진운 구운빵 브랜드 봉사센터의 조가민 주임은 우리는 하나의 구운빵을 여러 개 산업으로 분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당촌은 간나물 재배와 건조 가공을 하고 고동촌은 밀 재배를 하며 원고촌은 가공을 하고 구이 기술이 강한 북산촌은 구이를 담당하는 등 각자의 장점을 살려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그룹화 발전은 천만 공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과거 단일 마을 발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전문화된 분공을 통해 농촌의 1, 2, 3차 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진운 구운빵 산업망은 18개 진, 가두와 200여 개 마을을 연결해 5만여 명의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절강성 여수시 진운현 동방진 신심도촌 왕려부는 도시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 민박과 체험학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빵 굽기는 관광객들의 체험 종목으로 됐고 우리도 집 앞에서 일할 수 있게 돼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300여 개 마을을 포함한 850여 개의 그룹화 발전 지역이 조성되어 있고 농촌 산업이라는 케이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산품 부유 전 산업망은 65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민 소득을 270억 원 증대시켰습니다. 절강성 농업농촌청 리영빈 청장은 우리는 88 전략을 심도 있게 실천하고 부민을 둘러싸고 도시 강화, 향촌지능 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 소재지의 견인력을 한층 더 높이고 도산품 부유, 10대 군집, 100대 사슬 행동을 승격 시행해 도시와 마을의 기반시설이 농촌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5년 만에 절강성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축소 개혁을 실시해 3대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전성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비율은 1.96에서 1.81로 좁혀져 1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요 경제 대성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성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27,555원입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당조 성원 황홍홍은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공동부유를 위해 선행시범을 추진하고 혁신주도와 산업승격을 통해 계획을 더 크고 좋게 만드는 동시에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에서

0: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솔선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생한 그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공문 보도판공실이 13일 개최한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출발과 시작 개를 주제 기자회견에서 생태환경부 관계자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채택에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주요 지표도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미세립자 PM2.5의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립방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 감소했고 감소폭은 6.2%에 달했습니다. 오수한 날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표수 1급에서 3급 수질 단면 비율은 86.5%에 달해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고 주민 주변의 소규모 수치 오염 문제 6천여 곳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장강과 항하 본류의 수질은 계속해서 2급을 유지했습니다. 생태환경부 황윤초 부장은 우리는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오염 방지의 난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심화 추진하며 생태 환경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민들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를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 PM2.5의 농도를 립방미터당 27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고 수 환경과 수 생태의 오량 수치 비율 지표를 85%까지 높이며 8만 개 향정촌의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농촌 생활하수 처리률을 70%까지 끌어올려 농촌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석탄 화력 발전량의 비중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태환경부 리고 부부장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에는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공업, 교통운수, 도농건설 등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차 당대 이후 우리나라는 잇따라 세 가지 대기 10대 개선과제를 발표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뚜렷하게 개선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생태환경부 서필구 부부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공기질 지속적인 개선 행동계획인 제4차 대기 10대 개선과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면서 더 높게, 더 정확하게, 더 과학적으로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강 중류 도시군 사천과 종경지역, 신강의 오름치, 창길, 석하자 지역의 강화 지역으로 삼아 중점 지역과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지역별, 류형별, 분류와 단계적 추진을 통해 전역의 대기질 향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한편 중점 산업, 분야, 거리에 대한 관리와 감축을 강화하고 일련의 중점 행동을 계획하고 전개하며 일련의 중대 공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0: 일련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가 13일 돌파적인 핵심 단계에 들어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더하고 후속 성장 동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핵심 프로젝트인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가 13일 건설의 새 진전을 맞이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어성 공정인 사자양 대교의 핵심 하중 지지 구조물로 다리에 정해 신침 역할을 하는 동서 두 개의 앵커리지가 모두 주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캣워크와 주 케이블 가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사자양 통로는 총 연장거리가 약 35km, 서쪽은 광주 남사에서 시작돼 동쪽으로 동관, 호문, 사전에 이릅니다. 향항 주해 오문대교, 심수 중산 통로에 이어 주강삼각주 지역의 또 다른 중요한 강을 횡단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완공되면 광동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황금항만의 간선교통망이 더욱 강화돼 광역도시권의 협력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광동교통그룹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부총공정사인 웅호상은 2029년 준공 후 조교는 복층 현수교로서 주경간 길이, 주탑 높이, 앵커리지 기초, 주 케이블 직경, 차선 수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 석유 천연가스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인 강소성 연운항에서 의정까지의 원유 파이프라인 공사 중 연운항 해안 구간이 1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 처음으로 가동된 천만 톤급 원유 파이프라인입니다. 국가 파이프라인망 그룹 건설 프로젝트 관리회사 강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문운명은 연운항 의정 원유 파이프라인은 강소 북부 수계망 지역을 통과하며 전체 구간의 90% 이상이 수역을 경유해 공사 난이도가 국내 유사 파이프라인 중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평방향 시추와 내부 연결 수평방향 시추를 결합한 복합관통공법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으며 총 관통 길이가 약 5.7km에 달하지만 계획보다 12일 앞당겨 전구간 관통의 핵심 관문을 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운항 의정 파이프라인 연회 구간은 총 연장거리 143.8km, 연간 수송 능력 1,850만 톤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기존에 가동 중인 1조 의정 파이프라인과 연결돼 원유를 동부의 핵심 원유 중추인 의정으로 수송하며 강소성과 장강연안의 다수 정유 석유화학기업에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안에서 안강을 잇는 서안고속철도가 13일 공식 시운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 서안국 운수부 고속철도관리과의 강창성 과장은 시운행 기간 동안 철도 부문은 정식 운행 조직 방식에 따라 열차 운행의 매개 변수 테스트, 장비 고장 모의 등 핵심 항목을 차례로 시행해 향후 안전한 개통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안 고속철도는 국가 중장기 철도망 계획의 8종 8행 고속철도 채널 중 포두 해구 통로, 북경 곤명 통로의 주요 구성 부분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본선 총 연장 거리는 약 171km, 설계 시속 350km로 개통 후 서안에서 안강까지의 열차 소요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관중 도시권과 섬서 남부 진파 산간 지역 간의 시 공간적 거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 14일은 세계위안부 기념일입니다. 며칠째 한국과 독일 동지에서 행사가 열려 의료사를 직시하고 전쟁 범죄를 반성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14회 세계위안부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이 서울에 있는 제1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민중들은 구호를 외치며 진심으로 사죄하라, 법에 따라 배상하라, 일본 군국주의를 저지하라, 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욕세를 직시하고 전쟁기간 여성을 강제징용해 위안부로 삼은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관 한국 대학생 백휘선은 전쟁이 다시 발생한다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 등 전쟁 범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반 민중들이 전쟁에서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침묵을 깨다 여성들의 일본 규탄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올해 6월에 열려 8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진전 현장에서는 위안부 다큐멘터리 상영 행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진기자 이토 다카시가 촬영한 이 다큐멘터리는 조선의 위안부 생존자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안부 박물관 직원 샤브리나는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하는 동시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버가 13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이투루프 섬 방문과 관련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과 도시미스 외무대신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일본의 모든 린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와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 열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자 일본 측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250일 연속 입항하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에이브라햄 링컨호 핵추진 항공모함이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배치된 뒤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해상에서 항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은 연속 250일 동안이나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습니다. 배치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 5천 명 선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열악한 생활 여건까지 겹쳐 이미 여러 명이 정신적으로 붕괴해 바다에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저 귀향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 타임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에너비얼 로의 남편은 바다에 뛰어들려 했던 선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대기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고 지금은 병가를 내고 배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그는 아내 로마와 몇 차례 통화했습니다. 로마는 남편은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에 빠져 바다에 뛰어들려 했기에 군족을 박탈당하고 13년의 군인 경력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지금 몹시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다른 두 명이 바다에 뛰어들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적지 않은 선원들이 친척들과 연락하는 동안 기분이 가라앉고 몹시 지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은 링컨호에서 바다에 뛰어들거나 자해를 시도한 선원의 정확한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보위전은 11일 여러 현역 선원과 그 가족들을 취재하고 소셜 미디어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다수의 선원이 자살 생각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는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선원은 처음에는 모두 사기가 매우 높아 정박해 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기가 이렇게까지 가라앉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돌아갈 날짜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링컨호는 지난해 11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아이고 군항을 떠나 원래는 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협조하기 위해 올해 1월 중동 지역으로 이동해 미국의 대이란 대규모 군사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해병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각각 미국 괌과 오만에 하루씩 상륙했습니다. 배치는 당초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의 전쟁 사태로 지연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일부 해군 관계자들은 링컨호가 이미 40일 연속 전투 임무를 지원해 왔고 250일 연속으로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항공모함은 30일에서 45일마다 항구에 입항해 보급과 정비를 하고 선원들을 쉬게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절약되고 심리적으로 붕괴 상태에 빠졌음에도 고위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해병들의 정신 상태를 우려한 약 200명의 선원 가족들은 6일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해군 장관 대행인 가오 송과 만나 그들의 불안을 직접 해군 고위층에 전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남편이 레일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자기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장관 대행인 가오송은 링컨호를 대신해 시오도오 루스벨트호 항공모함을 파견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일부 언론이 링컨호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들은 식품 상태가 나쁘고 량이 부족하며 물이 부족하고 샤워실에는 곰팡이가 피고 세탁기가 고장 났다는 등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허그셋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MS 나우뉴스 채널은 항공모함 현황을 재차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항공모함에서의 일반적인 점심 한 끼에는 밥 반 공기와 옥수수 팬케이크 두 장만 제공했고 항공모함으로 운반된 채소와 과일은 모두 쏘고 변질됐으며 비누와 치약 등 기본 위생용품은 이미 바닥났고 세탁실과 사무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수와 온수 공급도 자주 끊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2일 링컨호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려 한 것과 관련해 미국 해군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뒤 닉명을 요구한 한 해군 관계자는 장시기 동안 해상 근무가 현역 군인과 그 가족에게 큰 압박을 준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휘부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항공모함에서 자살 시도나 자살 미수와 관련한 보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항공모함이 250일 연속 입항하지 않아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팽이 조언한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구릉의 나라에서 느끼는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협력의 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일본이 미국의 힘으로 엔화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

0: 더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종고.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클라우드 시청자들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 선생님은 이번에 정말로 특별히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독특한 체험이 향후 북경림업대학 사상정치 수업 중 학생들과 교류할 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양 선생님께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3: 가장 중요한 점은 신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생태문명 사상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경이 되게 하고 자연 보호를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며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 추구가 유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 참대공은 중국의 국보이자 지구 생물 다양성에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참대곰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책임과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의 책임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만대 대대손손 이어지는 공동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멋진 공유와 교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4: 사람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발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 문명은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 생태 문명 건설 사업에 중시를 돌려왔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총서기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견지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우리는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실천해왔으며 생태 환경에는 역사적, 전환적,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국의 하늘과 산은 더욱 푸르고 물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이미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중 생태 문명 사상의 심층 이념이자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록수 청산은 자연 재산, 생태적 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 경제적 부이기도 합니다. 셋째, 민생관의 관점에서 볼 때 량호한 생태 환경은 가장 보편적인 민생 복지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환경은 민생이고 청산은 아름다움이며 푸른 하늘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적, 정신적 부를 창조하여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수한 생태 제품을 제공하여 날로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생태 문명 건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함께 총서기의 론述을 들어보겠습니다.

0: 万物各得其合以生，各得其养以成。生物多样性是地球充满生机，也是人类生存和发展的基础。保护生物多样性有助于维护地球家园，促进人类可持续发展。
1: 이는 2021년 10월 12일 습근평 주석이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입니다. 만물은 각자의 조화로 생성하고 각자의 양분을 얻어 성장합니다. 이 구절은 순자 철

0: 신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각기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을 얻어 성장하고 번성하며 햇빛, 비와 이슬의 윤택을 얻어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석이가 이 두 구절을 인용한 것은 인간의 활동도 반드시 만물 성장 변화의 자연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그에 순응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을 개조하여 자연재해를 줄이고 인민의 생활에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1: 병호 군인, 습근병이 저하는 정고 제8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구릉이 나라에서 느끼는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협력의 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기자는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르완다 농업전시회와 르완다 국제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면서 커피, 아보카도 등 르완다의 특산 농산물과 중국의 농기계, 무인기, 신에너지, 설비들로부터 중국 르완다 경제무역 교류의 활력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를 따라 기자는 르완다 농업전시회의 한 커피 부스로 향했습니다. 커피 브랜드 고릴라의 직원 이신빈은 이 브랜드 기업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등 여러 박람회에 여러 차례 참가했고 특히 인스턴트 커피가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르완다 아보카도 협회 부스에는 하스 아보카도가 작은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과일 껍질은 윤기가 흘러 매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협회 직원 루틴은 기자에게 르완다 아보카도가 중국 수출을 허가받았다면서 지금 중국의 무관세 정책으로 현지 종사자들이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루틴은 우리는 르완다 아보카도가 중국 시장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르완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르완다의 커피 수출 수입은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이미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농업은 르완다의 주력 산업입니다. 르완다 농산물이 무관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중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중국 농업 기계 설비들이 바다를 건너 구릉의 나라로 불리우는 르완다의 농업 현대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르완다 KT센터 유한회사 부스 앞에는 3륜차, 농부산물 파쇄기 등 농기계가 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농기계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시연했고 많은 관람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회사 테오네스트 총경리는 수입하는 농기계는 모두 중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농기계는 품질이 우수해 현지 농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사는 실제 경작 수요에 맞추어 적합한 농기계를 더 많이 도입하여 농가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르완다 천문무인 기회사가 전시한 대강 농업용 무인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프랑시는 이 신기술을 르완다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비료 살포 효율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농지 관측과 작물 생육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어 르완다의 정밀 농업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문의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회사는 최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인기의 작동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전시회에서 중국 제품 외에도 많은 중국 기업들이 르완다에 투자하고 정착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르완다 국제무역박람회 입구에서 북경동 휘에너지 유한 책임회사 리동 총경리는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저장 복합 발전기 등 중국에서 제조한 신에너지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리동 총경리는 르완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설비에 대해 세금과 수입 관세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이 르완다로 수출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에 르완다에서 시장을 고찰할 때 현지 태양광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확인한 뒤 지난해부터 현지 판매와 기술, 사후 봉사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기술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에게 더 친환경적이고 가성비 더 높은 전력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업무는 수도 키갈리에서 외곽 지방의 농촌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중국 투자자가 설립한 르완다 오스타유한 책임회사가 생수, 탄산음료

0: 등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진일평 총경리는 2023년 루안다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지 직원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일평 총경리는 생산 공예, 포장 설계부터 맛에 이르기까지 모두 루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하여 현지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안다 오스타요 한채김회사의 빠른 성장은 중국 루안다 경제무역협력이 무역에서 호혜 상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루안다 간 쌍무 무역액이 8억 5천만 달러로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루안다의 농경지에서 중국인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농기계의 굉음에서 태양광이 빛나기까지, 상품 무역에서 투자 공장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중국 루안다 경제무역 교류는 단순한 수치의 상승을 넘어 두 나라 사이에 점점 더 튼튼해지는 호혜 상승의 길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자가 구릉의 나라에서 직접 느끼는 진정한 경제무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미국의 힘으로 엔화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사스키가 최근 일본과 미국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일본 동부 대지진 이후 양국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후 10여 년 만에 진행하는 재차 공동 개입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일미 공동 외환시장 개입이 쌍무 간 공동 대응을 통해 강력한 정책 신호를 방출함으로써 시장의 지속적인 엔화 약세 전망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개입만으로는 엔화의 장기적인 약화 추세를 바꾸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책 조정 압박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이후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여러 차례 개입했으나 일미 금리 격차와 캐리 트레이드 등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이 변하지 않아 엔화 약화 추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7월 하순에는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64엔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인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엔화와 일본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로써 시장에 더 강력한 정책 신호를 보냈습니다.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 공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일본 측은 일미 공동 개입이 현재의 재정 상황을 해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막고 협력을 통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복잡한 재정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엔화의 급격한 변동과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폭 변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미국 또한 엔화 하락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일본 자체의 환율 안정화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쓰비시 UFG 모건 스탠리 증권의 수석 전략가 우에노 다이사쿠는 이번 행동이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엔화 약세를 막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동 외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에 일정 부분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엔화 환율은 근 40년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하여 한때 1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조치가 엔화에 일부 시간을 벌어줄 뿐이며 엔화의 장기적인 약세를 되돌리려면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연구기관 외환 온라인사의 고급 외환 분석가 간다 다쿠야는 개입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환율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엔화 약세가 심화되자 일미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있었지만 엔화 환율을 단기간에 안정시켰을 뿐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분석가 에자와 요시히로는 수입 기업 달러의 달러 매수 실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60엔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엔화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적으로 시장의 투기 행동에서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에노 다이사쿠는 현재 엔화 약세가 단순히 투기 자금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일본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 그리고 일본 자금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 등 심층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장 분석기관은 미국이 엔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미일 무역 동향의 변화, 미국 매도 정서의 고조, 금융시장의 변동 등이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공동 개입 이후

0: 후 일본이 직면한 정책 조정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에서 미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일종의 보수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 도우루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은 만큼 미국이 바라는 일본 중앙은행의 조기금리 인상 기대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상이 필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토탄 연구회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 3일까지 시장은 9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을 52%로 예상하고 있어 7월 31일의 31%에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환율 개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정책 조정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경제학자 기우찌 도끼히데는 엔화 약세 추세를 진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재정 개혁을 단행하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여 시장의 재정 악화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난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단기간 내 재정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정문사가 정문 한가운데 장미를 심었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꽃이 피자 지나는 사람마다 감탄했고 정문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잎이 마르고 꽃잎은 힘없이 시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미는 더 시들었고 정문사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집의 꽃들은 잘만 피는데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니? 장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었습니다. 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장미 곁에 앉았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꽃을 탓했어야 되겠나? 흙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햇빛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정문사의 몫이지. 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다정하던 배우자가 지치고 날카로워졌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이 변했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뿌리 내린 일상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내 말과 태도가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시든 꽃에 소리친다고 다시 피어나지 않듯이 지친 사람을 다그친다고 예선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정원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길림 출입경 변방 검사 청소,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훈훈한 국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민부요생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고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총성하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장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0: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이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섭금형 정석에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섭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하는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섭금형 정석에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7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한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천만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체를 주목해봅니다. 네, 올해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의 달이자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이 제기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연변 지역은 생태 문명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 생태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호, 생태 가치 전환 등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는 백년 고목을 매개로 촌민 모두가 생태 보호에 떨쳐나서고 공동 부유를 함께 실현해가는 연변 변경 마을의 생태 치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북단 종조 국경선에 자리 잡은 령정시는 푸른 숲과 맑은 강물을 품고 살아가며 생태 보호와 주민들의 행복을 잇는 독특한 녹색 이야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불과 10만 명 남짓한 변방 소도시인 이곳은 2025년 말 국가 생태문명건설 시범구와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실천혁신기지라는 두 개의 국가급 연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이 국경변방도시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아온 것은 생태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네, 령정시는 삼림 피봉률이 무려 70.52%에 달하고 814.59평방킬로미터의 생태보호 경계선이 튼튼한 국경 생태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자연의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 자연을 지켜온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삼합진에는 11그루의 대엽 황양 고목이 국경선에 줄지어서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수령이 가장 긴 나무는 81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71세인 조선족 생태지킴이 신기철 어르신은 벌써 7년째 이 고목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고목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살펴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목마다 신분증이 생겼고 전문 관리팀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살피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안내 표지판을 통해 매 고목에 담긴 세월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삼합지는 이 고목들을 중심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경 고목 역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세워진 커피숍의 월 매출액은 만 원을 넘습니다. 전국 8개 성에서 온 서부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고목 지키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24세인 대학생 신진주는 대표 수호자로서 가장 오래된 1호 고목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피던 인력 방모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방모로 전환하며 농정시는 전과정 폐쇄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총 6,655조의 생태환경 관측 데이터를 수집했고 오염은 자동 관측 시스템 전송 종합도는 99.61%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정시의 공기질 우량일수가 97.8%에 달했으며 해랑강, 대신초수제 수질은 3류 수준을 유지했으며 또 도시와 농촌 집중식 식용수 소원지의 수질 달성률이 100%에 달해 네, 주민들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태보호 성과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룡정시는 연변 사과배의 원산지입니다. 1921년 현지 농민들이 삼배를 토종 묘목에 접목시켰고 100년의 발전을 거쳐 북방 배종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 특색 과일은 생산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민생 부흥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25년 룡정시 사과배 재배 면적은 2.8만 무에 달하고 생산액은 9,462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총수 과수 전문합작사 이사장 량작규는 2025년 합작사에서 2만 억 그루의 사과배 나무를 재배했고 은배즙, 사과배즙, 사과배 조류 등 심가공 제품까지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사과배가 땅에서 일궈낸 산업이라면 송이버섯은 자연 속에서 보호하며 얻는 고부가가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룡정시는 천불지산 국가급 자연보호군에 2만 헥타르의 야생 송이버섯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야생 식용버섯은 국제시장에서 황금버섯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룡정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지331 국도 좋은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국경선은 룡정의 국경 마을들을 한 줄로 이어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룡정시는 228만 3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수입은 20억 4,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백금향 지331 국도변에는 백금세월 테마 우체국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국도라인 최초로 우편 서비스, 문화창의 제품 전시, 관광객 사진 촬영과 특색 상점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국경 우체국 토상을 찍은 엽서를 붙이며 남다른 백금 기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조선족 교육 제1촌으로 불리는 홍생마을 명동촌에서는 전 집단 연간소득이 이미 96만 원을 넘었습니다. 량점 백세 휴양 리조트는 2026년 4월에 전면 개원한 이래 루계로 15만 5천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비암산 온천마을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눈 풍경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독특한 체험은 이제 룡정 겨울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룡종의 성공적인 사례는 생태 우세가 자동으로 재부로 전환될 수 없고 또 오직 생태와 경제를 잇는 효율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만 푸른 자연이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통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제도 면에서 삼림 책임제와 하천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스마트 삼림 책임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네, 프로젝트 면에서는 재정 자금을 수원지 관리, 류역 관리, 생태 복원 등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산업 면에서는 생태 플러스 농업,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생태 플러스 건강 휴양의 융합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네, 수령 81년의 국경의 고목에서 100년 역사의 사과배 모수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황금버섯에서 G33일 국도변에 커피향이 풍기는 고목 엽참에 이르기까지 룡종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태 자원을 측정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소도시가 걸어온 녹색의 길은 동북 지역의 기타 현에 참고할 만한 실천 사례로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의 훈훈한 군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조평경이 위치한 훈촌시 삼가자 만족형 고성천의 민족단결진보사업소는 따뜻한 정으로 훈훈함이 차넘칩니다. 길림 출입경 변방검사 정소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에서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여러 민족이 융합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새 시대 봉교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평안과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은 늘 변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군종들의 행복한 토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 서봉의 말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사명과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개인 안성림입니다. 소봉은 스승의 뜻을 이어 여러 민족 군종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되었습니다. 삼가자 변경 파출소는 천리 변강의 붉은 단기 연합 건설을 심화하고 지부 연합 건설, 마을 기업 연합 방어, 경찰 주민 연동이라는 근무 모식을 혁신하여 파출소 소장이 현 당위 지도부에 참여하고 경찰이 촌 당지부 부서기를 겸임하는 기세를 통해 변경 관리를 지역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합시켰습니다. 네, 변경 순찰원과 보조 경찰로 구성된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법률 지식을 상담해주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세 가지 봉사를 통해 일상의 사업에서 근원을 밝히고 오한을 방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랑 할머니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 두 촌민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랑 할머니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막아나서는 한편 즉시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조성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촌민 류모는 조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번 제지시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네, 상황을 요해한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내심 있는 조정과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네, 삼가자 변경파출소 교도원 조정강은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저희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소중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가자 만족형의 8개 독립 경무실과 영상 지휘실이 입체 방어망을 구축하여 인력, 사건 정보, 영상 감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할 구역 내 행정사건 발생률은 74% 줄어들고 형사사건 해결률은 100%에 달했으며 고성천은 연속 17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파출소는 주민의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의 날은 파출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파출소는 또한 민족정책 이론 학습 책자를 만들어 마을 방송과 주민 이야기 날을 통해 민족 단결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민 이야기 날이면 고성천 경무실은 여러 민족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고성천이 전국 민주법치 모범마을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밧줄소 경찰들은 조민들의 큰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독거로인 관금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밧줄소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마을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밧줄소는 독거로인과 홀로 남은 어린이를 중점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길림성에서 최초로 변경 민족 단결 진보 사업소를 설립하고 9년째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독거로인 서류, 병강수호 당원, 선봉 봉사대, 사랑의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맞춤형 편민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서봉의 업무 수첩에는 관할 구역 내 돌봄이 필요한 26명 로인의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강자촌의 관금린 노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로인은 장애사인데다가 집도 낡아서 파출소 경찰들이 여러 번 찾아가 직접 수리해줬습니다. 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몰랐을 거요. 광금린 로인은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네, 파출소는 지금까지 10가구의 어려운 가정과 장기적인 도움 관계를 맺었으며 두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17년간 후원에 나섰습니다. 네, 밧줄소는 적극적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하며 주민들의 치부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만족형 립신촌은 인근에서 이름난 딸기 마을이었지만 2020년 대량의 딸기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요해한 파출소 경찰들은 자원봉사 판매원으로 변신하여 전원락 딸기 판매 위챗 그룹을 만들고 농가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방안을 연구하여 7,000근이 넘는 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가자소 농업판매 지원 위챗 그룹을 설립해 루게로 12만 원 이상의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특색 농산물이 삼가자 만족향의 치부 명함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성림 서봉을 비롯하여 삼가자 변경 파출소 경찰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감을 안고 변경선을 주름 잡으며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 파출소는 집단 3등공 4차례 수상하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단위 전국 공안기관, 주민사랑, 모범집단 등 영예를 받아 안았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는 언약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안일 부 에로울 료 날생 민부 여생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국시대 말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소왕은 대상 100기를 파견해 이궐에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크게 이기고 무려 24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 진나라 군대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빈번히 공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에 백기의 대군이 초나라에 쳐들어가니 이번에는 초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초나라는 황허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해 강화를 청했습니다. 네, 진나라에 도착한 황허는 진소왕에게 이렇게 상조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초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와 위나라입니다. 한위 두 나라는 무수한 백성들이 진나라 군대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니며 류리 걸식하는 자들이 많고 도처에 로비아 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네, 상주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왕께서 원한이 있는 이 두 제후국과 연합해 우리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왕의 군대는 한, 위 두 나라의 길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진나라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두 나라가 연맹을 결성하여 한, 위 두 나라를 소멸하는 것 말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네, 진소왕은 황허의 말에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초나라와 연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황허이 이 애교 문서에서 적은 민부료생도 후에는 성어로 고착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0: 강한 견제형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0: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0: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고 특히 용료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럽니다. 예,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퇴폐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 그럽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립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에 된 글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종류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용입니다. 올 여름 차이나 쿨이 해외 SNS에 인기 검색어로 되었습니다. 중국 구경에서 중국 체험까지 대충 훑어보기에서 깊이 빠져든 데까지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오면서 입국 관광 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국 관광 붐 속에서 여러 지역이 독특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 관광객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름철 호남 장가계가 수려한 산수와 시원한 기후, 풍부한 야외 활동에 의거해 외국 관광객들이 더위를 피하고 휴양하는 인기 장소로 되었습니다. 자연 풍경 외에 관광지의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선택으로 되었습니다. 유리다리 걷기, 페라다 암벽 등반, 고공 짚라인 체험 등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야외 운동의 즐거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들어 장가계 대협곡 관광지는 매일 평균 약 1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그중 외국 관광객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는 14개국 언어로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다국어 AI 문화관광 인공지능체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 결제와 입장권 구매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철 신강 카슈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면서 카슈 고성 관광지의 국제 관광객 접대량이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고성 내부의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작업장과 가정작업장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철기 단조, 흙 도자기 제작 등 전통 수공예를 구경하고 민박 마당에서 경쾌한 민족 음악과 춤을 감상하며 옛도시 도심을 거닐고 인증 사진을 남기며 옛도시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청량한 기후와 독특한 민속으로 사천평문은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여름철 사천성 면양시 평무현 백마장족향은 더위를 피하러 온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외에 순수한 민족문화는 현지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현지 촌민들과 함께 감자 찹쌀떡을 만들고 양털모자 만들기 등 전통 수공예를 체험하며 장족민속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2부 무엇 때문에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고촌, 웅장한 고건물의 마을 사제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아편전쟁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최근 강경한 금연 조치로 인기 끈 식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첫 순서로 24당도 해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102부 무엇 때문에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리영실 기자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당의 령도 제도 체계를 완비하고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장기적인 실천에서 형성된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제도적 기재이자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이므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제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것은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데 의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특히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 운영체계라는 거대한 장기판에서 당중앙은 중군영에서 진두지휘하는 통수이고 차, 말, 포는 지휘에 따라 각자의 기능을 살려야 대국이 분명해진다라고 습금평 총서기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일은 각 지역에서 분담해 추진하되 그 최고 권력만은 조항에서 장악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는 당의 영도의 최고 원칙이고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는 것은 전당의 공동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당중앙이 제정한 로선, 리론, 방침, 정책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통일하는 대서의 의거이고 기초입니다. 당중앙의 권위는 어디에서 구현될까요? 우선 당중앙이 약속한 대로 행동하고 당의 리론, 로선, 방침, 정책이 애누리 없이 관철 집행되는 데서 구현됩니다. 당중앙의 권위가 수립되지 못하면 당의 리론, 로선, 방침, 정책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당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독단적인 개인 클럽으로 변하게 되며 당의 영도는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당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데는 이미 비교적 완비된 기재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려면 전당 동지들이 높은 사상적 각오와 정치적 각오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재도 끊임없이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이 조항에 복종하도록 보장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것을 당의 정치 건설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 일련의 중요한 당내 법규를 잇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해 제도적 차원에서 당의 전방위적인 영도를 보장하고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가 더욱 강력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배치가 일할이고 실행이 구할이라고 하면서 못받기 정신으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항 관련 부문에서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데서의 임무 분담 및 그 관철 실시에 대한 독촉과 검사, 상황 통보, 감독과 문책 등 제도와 기재를 구축하고 보완해 각지 각 부분에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도록 추진하고

0: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의 관철 실시와 습금평 총서기의 종료 지시와 종료 회시가 실제적인 효과를 보도록 잘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는 과정에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는 척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거나 변통적으로 하는 문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태도 표시를 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명령을 집행하지 않거나 금령에 복종하지 않는 문제, 허위 조작하거나 면종 복배하는 문제 등 문제점들에 존재하는 바 이를 각별히 중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20차 당대회에서 그린 아름다운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과업은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제를 보완하는 데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으므로 실천 속에서 서둘러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더욱 잘 수호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각지 각 부문에서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침을 결연히 관철 실시해 당주왕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실제에 립각해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당의 주장과 중대한 결책 포치를 법률, 법규, 정책, 정령으로 전환시키고 령도체제, 사업기제와 관리방식, 관리방법에 대한 혁신으로 전환시키며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주왕의 중대 결책 포치 실시 기제를 강화하고 책임 목록을 제정해 부문 간의 의견 상의를 해소하고 종적인 저해를 없애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력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및 회시와 당주왕의 결책과 포치의 관철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보고하며 통보하는 제도를 구축해 관철 실시 과정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주왕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고 엄격히 집행되도록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의 느티나무.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웅장한 고급물의 마을 사제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웅장한 고급물 군락을 자랑하는 안위성 선성시의 사제촌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산 황산기서, 태평호가에 위치한 사제촌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옛 마을입니다. 1380여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사제촌은 수나라 때 형성돼 송나라 때 홍성일로를 걸었으며 명총 시기에 최고봉을 거쳐 근대의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다리와 맑은 겨울, 높고 낮은 옛 건물, 장엄한 사당, 높이 소순탑, 시원한 정자,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고목, 유유한 촌민들이 이 마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을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사제촌의 가옥은 하양 벽체에 검정 기와를 떠이고 높은 마루장을 가진 안위석 건물입니다. 겹겹이 깊숙한 건물 중에는 건물 사이마다 자그마한 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 임의로 아무 집이나 들어가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주인이 없어도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사제에서는 모든 것이 세월의 풍성감을 띕니다. 그리고 사제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벌거리는 벽돌 조각과 석가, 목각입니다. 가옥과 사당, 배방, 다리, 묘실 등 모든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조각물은 혹은 우아하고 혹은 웅원하며 혹은 복잡하게 얽혀 아주 다채롭습니다. 사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당은 명나라 때 지은 이갑사입니다. 건뜻 높이 들린 문뒤 지붕은 우아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문틀의 목각과 석각은 예쁜 치마폭과도 같습니다. 문 위에 접곡인 후를 지나 주요 건물인 정당에 이릅니다. 정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벽돌이나 돌을 볼 수 없고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이 이갑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 밖에 이갑사는 건물별로 다양한 조각물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뜰의 거물이는 까치와 매화를 그린 목각과 속각물이 화려하고 세 번째 뜰의 거물이는 선인과 송합, 공작 등 조각물이 높인 기구를 자랑합니다. 사당 건물의 속각과 목각물을 많이 가진 이 갑사는 조각물의 수량에서만 아니라 정교한 기법에서도 세 가지 조각물의 보고로 인정되는 조각물의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보공사에서는 대들보에 새긴 입체 조각물인 구슬을 가지고 논이는 사자와 굵은 은행나무로 된 기둥이 특색입니다. 웅장한 조각과 황궁인 자금성과 견줄만한 기둥에서 보공사의 화려한 과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제의 주마루도 명나라 때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보배는 삼면의 조각물이 가득한 금빛의 침대입니다.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침구에서 가문의 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제촌에는 천연인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나라 때의 건물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독공 총옥입니다. 이 건물의 문로는 건물의 정문이면서 동시에 단도 배방 건물이기도 합니다. 기둥 4개, 3층으로 된 이 배방식 문로는 5겹의 조마를 떠이고 우아하면서도 예술롭고 웅장하면서도 대범해 보입니다. 문로의 뒷면에는 고수를 가지고 논의는 룡과 아침의 봉황, 룡문을 넘는 잉어 등 기람을 나타내는 조각이 정교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조난에 대하면 사제촌에는 108개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제날의 웅장함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15개의 다리가 남아서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축조한 홍조교는 길이 8m, 너비 5m, 높이 10m의 속조 아치교입니다. 옛적에 이 다리 위에 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던 작은 붉은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이름이 홍두교입니다. 사진은 깊은 산 속에 숨은 은은한 옥처럼 기나긴 세월 속에 점점 맑아지고 우아해지는 듯합니다. 또한 사진은 사면의 산에 안겨 천연의 수련을 거친 보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묘령의 소녀와도 같습니다. 청산을 옷으로 입고 흰 구름을 옷깃으로 하며 맑은 샘물을 혈관으로 하고 천연의 순박한 민풍을 마음으로 한 사제의 곳곳에서 청순함을 엿볼 수 있고 넘치는 생명의 온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에서는 밤과 족순, 썩힌 쏘가리 요리 등 다양한 음식과 특산물이 납니다. 당면 료관으로 사용되는 광원루는 옥상에서 사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시절이 좋았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묵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아편전쟁 박물관입니다. 광동 동관 호문에 자리잡고 있는 아편전쟁 박물관은 주강 어구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0여 년 전 아편전쟁의 싸움터였던 이곳은 현재 민족의 기억을 담은 중국 중점문물보호단위 국가 1급 박물관입니다. 1957년 림측서의 금연장거를 기념하기 위해 림측서 기념관을 준비하고 호문진에서 기반을 닦고 이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가동했습니다. 1985년 역사자료 발굴과 문물 응모 진도에 따라 기념관은 증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 전시 구역을 추가하고 전시 내용도 단일한 아편 소각 역사에서 아편전쟁 초반의 사회 풍모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91년 완전하게 해전을 전시하기 위해 아편전쟁 해전사에 입각한 해전박물관이 유원섬에서 착공하고 1994년에 공식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선박 모양은 주강구 바다 경치와 어우러졌습니다. 2005년 두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합병되고 호문포대, 아편소각모 등 6곳 유적지를 포괄시켜 두 박물관 여러 유적지의 구도를 이루고 역사전시와 진실한 전쟁터 유적지를 빠짐없이 통합시켰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역전시키기 위해 파렴치하게 중국의 아편을 밀반입해 중국은 돈이 루시되고 백성들의 체질이 쇠약해졌습니다. 1839년 림측서는 명을 받고 광주로 와 아편을 소각했습니다. 그는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장사꾼을 엄하게 징벌하는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영국, 미국 등 아편 장사꾼들로부터 237만여 근의 아편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일부터 25일까지 호문에서 소각못을 2개 파서 몰수한 아편을 모조리 소각했습니다. 이 장거는 중국이 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결심을 구현했지만 동시에 영국이 전쟁을 발동하는 구실로 되었습니다. 1840년 6월 영국 군함이 주강구에 도착하고 아편전쟁이 정식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쌍방 병력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패배한 청정부는 1842년 8월 남경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아편전쟁 박물관은 바로 이 굴욕과 항쟁의 역사에 살아 숨쉬는 교재입니다. 핵심 구역 중 하나인 호문 림측서 박물관은 소각의 장거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념관 앞 광장의 10m 높이의 림측서 조각상은 아주 큰 시각적인 충격을 안겨줍니다. 관내에는 근 300점 문물과 500여 장 역사 사진으로 림측서가 명을 받고 금연운동을 펼치고 해상방어를 포치하는 전반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줬을 뿐더러 나라와 생사를 함께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해전박물관은 해상의 봉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주체 건물은 파란색 유리와 회색 석재를 이어 맞췄습니다. 파란색은 주강구의 바다를 의미하고 회색은 포대와 초연을 상징합니다. 멀리서 내다보면 박물관은 마치 바닷가에 세운 군함과도 같습니다. 관내 18,000평방미터의 전시공간에서 아편전쟁 기본 전시는 4개 부분으로 전쟁의 맥락을 조리성연하게 서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호문 해전 보건군은 1대1의 비례로 청나라

군함을 복원시켰고 진실한 파도 소리, 동태적인 등불로 1841년 영국 군대가 유엔 포대를 진공하던 장면을 생동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길이가 120m에 달하는 아편전쟁 그림은 호문 아편소각, 남경조약 체결 등 역사의 순간들을 융합시켜 참관자들에게 19세기 전쟁의 잔혹함과 민족의 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편전쟁 박물관은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근 만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철포는 대부분 도광식에 축조된 것인데 길이는 2.5m, 무게는 약 3톤에 달하고 유효 사거리는 단 800m밖에 되지 않고 10분에 한 매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근대 활강포는 사거리가 1500m에 달하고 사격 속도도 청나라 군대 화포의 3배에 달합니다. 두 가지 병기의 뚜렷한 차이는 당시 중서방 군사 기술의 격차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을 뿐더러 전쟁 실패의 중요한 기술 근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문 포대 유적구는 움직일 수 없는 문물들입니다. 유언 포대에는 여전히 당시의 탄흔이 남겨져 있고 근륙 년제 글귀가 새겨진 철포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문 아편 소각못 유적지의 두 개 못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편을 소각했던 흔적이 보여 1839년 세인을 징감한 소각 행동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편전쟁 박물관은 이미 역사 진결지를 넘어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해마다 6월 3일 호문 아편 소각 기념일이 되면 이곳에서 기념 행사를 펼치고 학생, 군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소각못 옆에서 선열들을 기립니다. 관내에서도 아편 전쟁사 주제 강좌, 문물 복구 체험 등 행사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물을 만지고 역사를 들으며 낙후하면 얻어 만든다는 뼈저린 교훈을 섭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유적지와 문물들은 과거를 전하는 동시에 당면을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를 명기하는 것은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구력 속에서 힘을 섭취하고 민족의 정신과 혈맥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박물관 대행 지금까지 아편전쟁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예쁜 달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최근 강경한 금연 조치로 인기 끈 식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설화 아나운서입니다.
0: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규정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례를 지키길 바랍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식당에 당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경시 문두구구에는 근 20년 경영한 동국 요리 가게가 있는데 늘 고객이 많았습니다. 고객들은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변함없이 강경한 금연 규칙을 지켜왔다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식당은 금연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연을 지키는 식당으로 불리며 식당 사장은 외식업계의 림측소라고 불립니다. 담배와 술을 장소 가리지 않고 하는 분들은 신중한 입장을 권장합니다. 이 동북 요리집은 크지 않지만 식당의 확승기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강경한 금연 식당은 대체 얼마나 강경할까요? 가게는 입구부터 가게 안에 벽과 들보, 식탁, 계산대, 룸의 벽면까지 눈에 보이는 곳마다 금연 표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사라진 작은 식당은 인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 생일을 보내는 5세대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공간이 작지만 서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곳의 금연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곳곳에

0: 붙인 금연 표지 외에도 이곳의 모든 종업원은 금연 마크가 찍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 위에는 흡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식당의 모든 식탁이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식당은 벽에 표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식당은 금연 규칙을 거듭 방송하는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기타 이유를 찾는 사람도 있어서 종업원들은 주문할 때마다 고객에게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식당의 강경 금연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영업한 지 거의 20년이 된 이 작은 식당은 6년 전부터 엄격하게 금연을 시행해 왔습니다. 책임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규정에 따라 가게 안에 안내문을 붙였지만 표지판은 높이 걸려있을 뿐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당 사장과 종업원들은 60평방미터도 되지 않은 공간에서 간접 흡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금연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식당 사장과 종업원들은 흡연하는 고객들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맞서는 고객을 만난 적이 있어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이 엄격하게 금연하려면 우선 규칙을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식당 사장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통일 강습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자리에 앉아 주문하기 전이나 좋은 하루 주문할 때 식당의 금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면 자리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또 매번 고객들이 흡연하는 상황과 그 이유를 정리해 금연 표지판에 적었습니다. 강경 금연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식당은 오히려 장사가 점점 더 잘 되고 어떤 고객들은 금연 식당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일깨우지 않아도 고객들끼리 서로 일깨우곤 합니다. 이 작은 식당은 엄격한 금연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금연 식당이 점점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경시 금연협회가 통계한 결과 식당 흡연 민원이 3년 내 줄곧 1위를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올 4월 북경시 전역에서 한 달 동안 규정 위반 식당이 여러 곳 적발되었으며 최고 벌금은 6천 원입니다. 2015년 6월 1일 국제아동절에 북경시 금연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실내구역, 대중교통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식당은 공공장소로서 흡연이 명확히 금지됩니다. 식당은 금연 조치로서 사전 예방이 사후 권고보다 관리 원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중국 금연 및 건강협회 공익법률 전문위원회 보수임 위원이며 북경시 금연협회 리사인 리은택에 따르면 식당이 고객의 흡연을 제지하지 않으면 단속 부문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미리 금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이 식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전면 금연인 것을 명확히 알게 하면 금연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당도 규정 위반의 위험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단속 부문도 감독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은 필이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명나라 화가이며 문학가인 당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당인은 중국 명나라 때의 문인 화가로서 자는 자유의 백호이고 호는 요교 고사이다. 오현, 지금의 강소송 소주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인은 명나라의 4대 명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당인은 남보다 뛰어나게 총명했다. 그러나 그는 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소년 시절에 방탕하게 보냈다. 부친이 세상을 두고 아들이 요주라고 부인이 병사한 후 당인은 자포자기로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엔 친구의 권고를 듣고 다시 학문에 전념했다. 1498년 강남 향시에서 첫 사람으로 거인에 뽑혀 해원이라는 계관을 얻었다. 당시 시험관은 당인의 글을 보고 기재라고 탄복했다고 한다. 이듬해 시험을 보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함께 간 친구 서경이 시험관 정민정을 회리한 사건에 연루돼서 옥에 갇혔다. 당인은 정민정으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고 그의 문화학생으로 되기에 더 심한 형벌을 받았다. 옥에서 풀려난 당인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매일 술과 붓하며 글과 그림으로 소일했다. 그는 강남 제일 풍류 제자라는 인장을 사용하여 정묘한 산소, 인물, 화조를 그렸다. 고초와 갈라진 후 당인은 또 주색으로 방탕한 나날을 보냈다. 후에 호남, 강서, 복건, 절강 등 지방을 돌고 온 후 당인은 고향에 도화암을 축조하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 팔면서 세월을 보냈다. 당시 그가 그린 산소화와 사녀도는 강남 지역에서 잘 팔렸다. 당인은 그림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나라를 보내다가 1514년 만 5살 나던 때에 영왕의 초청을 받아 남창에 가서 빈객으로 한동안

0: 있었다. 당인은 룡왕 주변에 있는 망조들이 거의 다 학문이 없고 아첨만 일삼는 자들임을 안 뒤 더 눌러 앉을 생각이 없어 오종 술주종을 부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당인은 출세할 생각을 단념하고 친구들을 불러들여 고금종이를 논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당인의 그림 작품에는 강산 효도, 매화도, 오죽도, 춘행도, 기료 귀사도 등이 유명하다.
1: 네, 끝곡으로 고향 른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달리 다이공비 깨흔 다다날뚜리 열조해
1: 가봐라
0: 어찌리 얍들리 두름이 불 헤드 박네
1: 소울알 리 다이공
0: 어다발 갈
1: 우리게지
0: 헤드 딱 미행단 어르자스바 디메일
1: 왔더라봐
0: 인 리사이화 윈드금벌
1: 체브로민
0: 허집더벌
1: 윈드가름붙
0: 미르누알테 호은과틀 윈드가헨
1: 우스길레스나제이
0: 우스길지기벌 우은갸틀
1: 하발라노기다
0: 우드름나르네카를
1: 길드민 할때
0: 들군에 춤바람
1: 제긴더라
0: 알든 활
1: 헛니기 히 니기니기 핫갓
0: 웅가졧 속들드 신하들 그릇은 후룸
1: 제치근 내글라 헤네들라
0: 부여기 눈들
1: 발들에
0: 달란
1: 타에기 그들
0: 부둔 내는
1: 땡맥된
0: 피에르트라스테니
1: 이라
0: 마하이셸레게
1: 오늘
0: 하슬 쇼문
1: 내르헤네트라
0: 히 타버타
1: 티에스네 오르 예르막다
0: 특 기가차 올라 적이게 조은센
1: 아란 왈소도 잣
0: 아마
1: 아이가
0: 알라라
1: 하늘
0: 다시 싹쓸 자다
1: 우와
0: 훈해
1: 이해니
0: 옛
1: 그랬더니 이해니마
0: 옛
1: 그랬더니 서로 제들이 태학대 소스더니
0: 예하여 빙사 적든 모토 내가 일하래가 얼내 웃으르 일다가를 몰라라 가르 비틀레지 오늘 흥문들은 야말 인비 해볼간 막힌
1: 젤라가르벌
0: 후르근 송흑 루이타이기
1: 매불
0: 은퇴 떨어
1: 우들이 우물투해
0: 내 두발 우들 흥
1: 흥은
0: 을뜸 대자로서
1: 갈질
0: 나들어와 을뜸 샷리
1: 열기
0: 노들어 군인 을뜸을
1: 벌벌
0: 나디 디라트
1: 열선의 흐먼들
0: 의물이 부이 박신 지하가를 억딘 다트글질을 구해 털 흐물로가 우스기
1: 헐비지
0: 운들 등을
1: 머리가
0: 우들들로 발 함달 젤거 사고마이 조금스라는
1: 으뜸 등날도
0: 이건
1: 예들 하야나벌
0: 리타이들
1: 가르치레토헌
0: 리타이헌이베테
1: 예들 가주자게
0: 운들다
1: 베레레 호메들
0: 시군데레레
1: 바알
0: 노테르스테 부탈기르든 딩사 차지근
1: 네글레헤네라
0: 슈에왈롱
1: 신회룡이 힐가라
0: 자 흘지 턱도 야사로 치가라 신회룡 이제 갑니다
1: 당구라다
0: 로진간 차타라한 하드금 들리노지 미래악 신회룡 누든든 더또 하루은
1: 사내 토해발을 레이타이들 가해 우려대래 이제시
0: 어떠해를 가해 레이타이들
1: 가해게
0: 호익도원간 대란 면들어 내직자 집승의
1: 욕디길에
0: 로진간
1: 고뇌가 답자
0: 솔드벌 망득은 없지설 가릴 행직이
1: 소재나 신회룡은
0: 쇠왈룡만 따트라봤지 미니 도양근 우자 바라 털어치시더니 니양근
1: 안가도치 가라벌
0: 저름목을 디룩디 돌아와
1: 신회룡은 이제
0: 디룩둘이
1: 한다고
0: 디룩둘 아버지 유엔사인의 알뜰니 부고타 칭다고
1: 청쇼후 양은의 공수진이 뭐야
0: 으찍다듯이한
1: 알뜰니 고타간데
0: 이웃디룩자에
1: 말하다
0: 오이로이 호문에 알자 말하다

소개할지나는 홍문의 우리는 이 다행 열지그 틀제나 초가를 액세트리 힘이 나는 홍문의 성색전 영문들의 발광 미니 후행 지하대 후레그는 송이 전승 인변의 흐 단내 조금된 타이공 내맥이 의리 마르지 혼듯가 잃든 듯 달헤르젠 것 가리기 비틀리지 빙수제 산르기 여흥이 희희노인 얼른 흥문 바이를 닷 얻어 탈히지 아버지나 얼른 조금을 흙든 허무스 쭉쭉탄 타한 우르끄르 주관 얍지 젊은 젊은 자로초든 여허라 감다 대지 비가라 티에다가라 쫓쫓띠 뭐 은울레울 함기 들었네 자로 바트카 자신내라 띠라 아다와 으르뜸테르 인터넷을 제하게 졸라란 찰랑민헌 지야가 뭐더 차가는 우라 쫓아나라 벗제라 우르말 아들들 누가 양과와 어느 여러분 저거 싶지 신랑과와 저거 말이다 이것은 와서도 작업해라 최근에 대선들 지난 우들 가랏 어느 이건 가랏 리사야화테 혈은 너들을 줄 뒤에서 불 대선들은 아까다면 리사야 호봉한다 참 벌거지 일변 아틀린 대선들 얼까스고 자로 죽든 말이 검도 되게 하시오 봐서 떨어를 낳대야 도대장까지가 도생학생원의 체리라 뚫어보는 리타이보다 으르그르그 샤하다 오토바토 실탄가 돌아 타이지 타이트 그 사나알다 얼른 이 문에 타이지 잡히면 울그르 박하시는 와 울그르 놓치라

0: 你太公，亲回龙你，我来问答。当年咱那不记得，俺人家的人，陕西没几个人，记得天都给累歪个，亲回龙我来问答，你敢弄什么应聘啊？
1: 一路为得学万龙，如今敢回呀问，明日他得回满汉，擂台的铁杆子热，那得我一个外太公，要我这里举手不？人家今天阿个哈，我们是回家的跑了回个，他那个鸡那是不两么的？
0: 이타이공나에우니상탓무른탱이사리아세무헌니구차우치리기무디잘라반아는우기흘땡괴구르크니에간알자간혹아일흑대친아일흑차벅득스나제구르다해도장내들 그러기니기 살가갓 그리나도 살라란 구야가 발불 저한테 살가다가 챙겟 별을 허우지면 애무스가갓 바이야라 태갓 알라란 발리엔젠 파라스틴가질 홀지르베 친후롱 실후르근 월게 퇴긴다 사람 바이제 전국에서 자기네 막 사다지겠다가 떠들어 봤네 막 그물 감을 때 쉐발룽 로진에간 바야글 열어 바이릴게 마네 흘트너 으르둘스고위 마네 도분에 이니 딜렛 어따 베덴네긴 으르둠튼 샤틀튼 흠니기 얼생친 샤론이허 바이르발좌 무지 리 타이궁 아북발 바이잉 지나렉 유엔와이성어 안바다 알다문 에레바나 배든 진흙장군이 을 희도 안 받아가 토슬라서 능일로 세는 시다 이게 좋다 빨리 가야 되나.

신을 회의롱 하자로기범 신을 흐르림의 양탈을 잡지리 으르뜸든 호흡은 리사의 화기 신들인 양탈을 잡는다 알들 왔다 하르기지기 노야 알끄디기 구라래 구라치기지 알든 세흔 화하디구라 톨긴다 가득일외가 Mungal denne